0: 땡이라고 가자. 땡이 믿으래.
1: 가라고.
0: 와 가라고도. 사라 나선 진사래 저랑 아야 마이 투로 지다가 아유 나게 아우피 야원샤피 내가 와라 시위시 대게라 아이컴 대가시오 아따워자 힐드라카 내가 와라 시위시라게 아로리자가 크요라 바비기바 내가 시위시 인고 피카 독네 바코이바 클렌 오르라마 내가 드라미시라게 Orang Arab lebih pemimpin ini yang akan kampunah. Kain garam di Thailand ini si on sahaja bukanlah. Toh kain garam bukanlah di Thailand ini. Ingat aku tuh si cici kurun rupa dari. Ada pesta om sahaja. Si ramil si mama jasa. Arab lebih aku.
1: Kain garam sekarang tu dari di mana tu?
0: Kain garam bukanlah tu.

0: 누가 그랬던 거 누구께서 매?
1: 알로.
0: 응.
1: 예, 엄 가서 또 그러게. 땡가 에라서 그나람 안 아미 바가오. 인제 야 티가 이거 투미니서 신네 바차라 가이데 사후. 시 부디마니 이야 두리 아군 아우스 도에 티티 와로 바와로. 시 아아 메네시아 플로렌시아 시티 나로아데. 바하스마 아스마. 시크로미스케 엔디아 산데. 사라 하이베 시투 인마이후.
0: 간단 스탠마로.
1: 에.
0: 아라게 사라지나 사라진 남 감수가 담아 돌아는 좋은 건 무슨 거지? 와글란치 가슴아.

你的自己，你红了自己吗？起来，我得得瞧瞧。这些滴答起来，哎，昂过，滴答温哇，滴答寒哇，昂过，阿丹哇你会保护，匆匆的啦，今个人的匆匆的，记得啦，今个人阿蛮好生气啊。집넣고방엉아리디다이들아아박되자넣고방엉아리디다이다니들아차금이라차치니들아니들아니들아니들아꼬이센치다니들아꼬리치다니들아니들아디다드바하아트모스페리니고디다드바하후니니코이바라카우카우게로마엘로미스아우카우게라엘로미스킨코나다엘로미스칸호루디미친코나호바신다우마오오코이바라카우다이라안칸다이라안칸그이한하이세다이하다이라안한디미에디디엘업오이군오나스케이카이바기나가가바기콩오이군오나스케이카가갑다니신나퀴그라인가자고바탄가자디카나가가바기안가가바기는오단이바람봐봐가이시대기안가가바기나봐그이코다가안가가바기와하옵기는봐봐티크리스티시바지사다디한랩치운아바니이크미가이드마그시가차라그시가인사하그시가고하가가바마디바오르테이타니가가바아이후할렐루야오리드리코치오리드리디스카카스감리바산라이바드리Already, Saka Kapka, or take the name Oikuchi. It's already an orepti horses, orepti kid.